0: 어쩌고 바다 나가.
1: 에?
0: 어버버. 어쩌고 바다 나가. 마이크 버렸지네. 이거.
1: 잠깐만.
0: 바보! 바보! 바이 살리지 마! 바이 살리지 마!
1: 엄마, 아빠 어르간 바람이 굽다니 쟤.